0: 해요. You got to let me know. Should I stay or should I go? 하나님우스. If you say that you are mine. 아마르타 닮아그로. I'll be here till the end of time. 아 파트리시아. So you got to let me know. 아 파비오 지르니 팔레르모.
1: El trabajo del dirigente vocacional.